0: 그래서
1: 잘 먹어요.
0: 헨리 오션 폴 샘 오션 오라 The Henry Ocean Falls Sandwich in New York. I think AAA $10,200 on both those places.